0: 에피소드 공부해라. 그래가지고 아주 안 그룹 나 안 그룹 나 좀 무시하네. 내 그룹 완전 야야 그룹이 짜 얼굴 문제서 아시 안 입수 에머 그룹 나 같이 좀 점심하고 안 그룹 나 그룹 나 같이 좀 점심하네. I love for you. I'm going to go to the clinic.
1: I'm going to go to the social media. I'm going to go to the social media.